0: そんなに見てないよね、
1: うん、
0: 見ると泣いちゃうし。
1: 車のシーンからが一番ですよね。車が大好きだったので、18になったら頼むなみたいな話をしたことはよく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サーフィンをやっているところ、まあ、すごくプロのサーファーみたいな感じの映像になってたので、こんなにうまいのかなみたいな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ったところを見て、なんかその叶えられなかったことの一つが叶えてあげられたような気持ち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正直ありますね。
0: そうですね、なんかあの映像を見た時になんかすごく現実感があったっていうか、きっと生きてたらそんな感じだったんだってことですごく身近に感じて。
2: The company delivers about 200 videos a month to bereaved families. But they only allow interactions to go one way, with those grieving watching digital versions of their loved ones on screen.But technology isn't just used for healing. It's also designed to address a harsh reality. South Korea is running out of room for the dead. As the nation reaches the super-aged milestone, where one in five people are older than 65, burial space is becoming scarce.Even high-rise columbariums, which charge astronomical fees to hold funeral urns, are at capacity. Kim Kung-soo sees an opportunity here.
3: 제 공안은 더 이상 없어요. 확대될 수는 없고, 누가 공안나 후안해가지고 통화도 안 나와야지.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돌아가신 뒷골을 끝까지 눈매도 1,500만 원 정도. 어떻게 가져도 중고 3까지 다음 1,500만 원 이상 비용이 얼마냐면 660만 원에 중고래가 자유분대식 다타입 1까지 해서 660만 원에다가 그냥 1인짜리 아까 110만 원짜리 있다 했잖아요. 하나 들어오면 770만 원 남기고죠.
2: Kim's company turns human ashes into gems.
3: 여러분이 예쁜 진흙 있잖아요. 옷걸이 귀걸이 하는 거. 그건 다 인공진흙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진흙에다 넣어서 잠시 키운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도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그때 이거 사건 다음에 생체 옷을 추출해서 부인 미리 머리카락과 총발급에서 추출해서 그걸 다이아몬드에 넣어서 영원히 아름답게 내.
2: Every gem carries a laser engraved number minted on the blockchain. It links the physical stone to the digital soul.
3: 너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라도 이 보석만 잘 보관하면 너의 아바타 AI는 영원히 실행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어 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0: laundry owner Kim Gub-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ur his mother.
1: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 사러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납골당이나 뭐 이런 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예.
2: 신호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0: Today, Gub-so is visiting his mother'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
3: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머니 모셔다 밥 먹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0: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s life. Through AI, the dead can now speak.
4: Kostriya, Manipriya, Kangriya, Buddha Ani dead. 엄마가 했던 것 없어서 미안하다 하는 말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난 보였지 않게 커둔 것 같았대 맞다.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고생만 하잖아. 하늘에서 뭘 생각하고 많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를 즐겁게 지냈단다. 나는 그냥 한 번 없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늘나라 풍족을 얻은 것 같군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게 생각이다. 마음이 하늘나라 풍족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들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히려
1: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니까 또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believes technology can help people process their emotions rather than trap them in sadness.
1: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고 그것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Professor Sok combines therapy with virtual reality technology. Traditionally, to work through unresolved trauma, patients imagine a lost relative sitting in an empty chair. Here, the empty chair is filled by a high fidelity avatar.
2: 거기는 어때? 몸은 많이 아프지 않고?
3: 나는 잘 지내고 있어.
2: 다행이야. 여기서 너가 많이 아팠잖아. 나는 너가 옆에 없으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3: 나도 여기서 너 생각을 많이 해.
4: 저희는 한 장의 사진으로 3D 아바타를 생성해서 이제 한 지금 현재의 파이프라인으로는 이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0: 레디 액션. The system focuses on recreating micro movements to make a person appear more lifelike.
1: 마커를 이 센서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 마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3D 가상 공간에 이제 트래킹이 되고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하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제 때로는 아니라고 해주기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미세한 동작들을 캡처링해서 이제 아바타의 모델에 심어주는 거죠.
0: What makes Professor Sok's therapy different from most other AI options is that a human counselor controls the avatar. The counselor monitors the user's emotional state in real time, triggering the exact words or movements they believe the grieving person needs to experience.
1: XR 애도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를 비교했을 때 우울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42.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 고인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인을 어떻게 그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In Japan, one tech company is going even further. Engineers are using photos and voice recordings of the deceased combined with up to 500,000 characters of life history. This creates an AI brain that can imitate lost loved ones in real time. Today, 58-year-old Seiko Kuni is preparing to meet her mother's avatar.
5: Mama.
0: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マイクとかつけてさせてもらい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ちょこっととかね。Seiko lost her mother, Yasuko, less than a year ago. Because Yasuko was unable to speak in her last moments, they never got the chance to have a final conversation.
6: 最近にはやはり 私から一方的にさっき話しました病室で病床で母にいろんな話しかけをしましたけど母からの、返事はないまま見送ったのでなんか今の私に母からメッセージがあったら聞きたいなっていう、そういう気持ちがあります。
7: やっと来てくれて